아니, 뭐 실로 브라라친데 한 사바스 먹을게 봐노 푸슈판젤리 하 카레브린 아니 이따 브라라칠데 한 사바스 아이구야 야 불량 훌량 기타가

야, 너는 이게 따틀한 레카가 않고 벌러 아니 바란 벌어서 내셔서 닐라사 머니스폰 아니 문차차지린 제가이 못와체 구나사 때 야기 따틀한 돈이 기 따틀한 프랄라친데 한자와사틀한 박당 위투라야차 스머스터 박당상이라사 부스판젤리 히카레볼 무카르와리아 조지 콜 한자 아바사틀란 헤 무카벨레기